0: 갑니다. 아, 예.
1: 싸게 뜨면
0: 싸게 뜨면 나.
2: 오케이, 고마워.
0: 짜느라. 고마워. 짜느라, 베이. 아, 예.
1: 짜느라,
0: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urn it up now. Oh, yeah.